만나 방금 이거야 거야 기복해보내와나가 지금 기복해보내와나 방금 부하는 띵아 띵아 도시업나와야 줄게 놈아코로 아쿠마 춘일 에르 푸나 파키고 콘콘야 추워

하는데 우럭이나 예? 시가 예? 아리로라모스 예? 이가 조모레 빅토리아 이보소나다 프라카메가 예? 이 알렉스 우치게 모르니 오네가 우욕에 이보소나 리스리카